책긴 타선 말리를 갔더니만 운수가 불길어요. 대명이가 들어와서 네 말이 형제를 잡아먹고 다만 이 몸이 남았는데 나를 겪고 무가려할지 대박 꺼고 발을 저 발을 떨고 날려다

제비 대왕 그 말 듣고 네 애미 애비가 금년이 나갈 적의 출행날을 배암날을 받아가지고 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니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색이 되었는디 흥부제비 대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제비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하군박 자우가.

직관을 지내서 장성을 지내 갈성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여 마루장을 구경하고 창당문에 달라 홍광문 지내요 통관을 들어 아니 설비룩이 백이로다 요동길맹길을 순식간이 지내서 강남에서 오는 제비가 폭

월당은 상강산의 월당은 형 치세를 살펴보니 전쟁의 대목막이 주영으로 흘러져 그만금성 분개하고 중당영효 해도라 토목방울이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겼는디 문물이 빈디노고 풍수이 희희흔히 만만 제지금탕이라 젤라두는 문무유경 상도는 하이명이라 흥봉하이명 두글 봄이 흥보가 사는지라 처제비 거동로소 박실비 다가로로 거조도 동높이 남대문과 성나다라 칠팔패배들이진 해고개를 떠먹구나 동제강을 벙건너 남탄령로 먹구나 두쪽지경 빗기고 거주가 둥둥떠 항본분전을 당도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들보고에 올라앉아 제비 말로 군다 치지지지 주지주지 거지 은지 배우 낙지 철지 은지 함지 우지 배우 빼두두두둑 흥구가 보고 서반겨라 흥구가 보고 서반겨라 얼씨구나 떴다 저집이야 네가 어디를 갔다 와 천왕 진왕 인왕 후원 요수 씻고 목에서 요수 차로 네 같으냐 토연병 반백하야 오려 춘광을 보고 와 일상 청주를 따라 도지 소식을 연구와 수상 동정

Hon po bak shi du du bi da ul gui ji ji ru li nu yi la heng gui yang zu gan yin a pi da pak shi ru pi ri ri de ri go ti ri gu pe gu ga lu lu gu la gan da heng bu ma nu ra ga pak shi ru chu se dul de ni man hai gu yo bu yong ga cho je bi ga mo shin ji i ge sel tuk de re ti ri gu ga yo 흥부가 저만지서 보더니 아는 줄로 말을 하던 것이었다. 오, 그거? 그 약방에서 부리기를 백현두라고 부른다던망. 흥부 마누라가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여기 무슨 글씨 썼소? 흥부가 어디 보시? 오라, 본표라. 그러니까 이 제비가 강남에서 올 적이 서울로 공주로 온 것이 아니라 뺑뺑 돌아서 왔구만. 서울서 본으로 해서 그 은진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또 본으로 청산으로 옥천으로 거기다 연산 은진으로 해서 왔는가? 본 대추 좋단 말은 들었지만은 그 박씨 좋단 말은 금시 초문인데 하여간 저먹지 않은 것을 물어온 게 이상하냐 한번 심어보세. 대장군 안순방이 땅을 깊이 파고 묻었더니 그 후 며칠 지낸 후에 이 병하는 못냥을 못냐 박은 영영 박이로구나 순이 찾

칧줄같이 실어놓구리 윗예봉을 알카웠은집 바람이 불어도 상관이 없구나. 흥보가 벌써부터 박예덕을 보는구나. 매드매드 피난 꽃은 노인 기생이 분명한데 아우 박세통이 열었구나. 첫 번에는 까마귀 머리만 종기만 포세기만 당기만 사발만 대전만 장단치는 폭동만 건강.